0: 안일어가나간디바라나가야야 어? 예본
1: You're listening to you.
2: 또한 야왈로 9 o'clock na PM 문학원 깔끼막 모라나 미루왈로
3: Hi, Nubalina Media students. You are listening to Yolomo Radio. 88.9 FM.